0: 살리지마. 마이언 벤자 왔어. 미리 좋아해야 돼. 쏘네. 나의 사랑도 타사는 눈이 내게서. 미리야, 파하우냐 돈자이. 파다그르나 돈자이. 나의 내의 양코포가스야이. 미리야, 어파타. 미리야, 어파타. 원디야 야네카세. 파하우냐 돈자이. 내 벤자 양미야.
1: connect
0: 97.1. Wow, the tough one. On Wabaman, the one that's all. The Sultan of the Minia,
1: connect 97.1.
0: My young one up with me. Young one in Tumano Flano. My young one in Papua. Young one up with Lenny Bono. It's sunset with you.